0: 나를 잊어라 질러라 오지 마 개를 끊어라 끊어라 끊어라 끊어라 끊어라
1: 내 안에 놓은 새 같은 시대처럼 밝게 스카드로 빛나시라
0: 내 안에 놓은 새